왔으니 예수 뛰는 이름으로 겉절다이나 겉토 뭐 괴체맨이나 배우 가세 원리 아끼는 모양이네 자원기 강화 자원기 강화 아타라보미 라피언 우파타사우지 아예이 아주레 베프레네 원리 파트린 and you will come into 나서 바투아처럼

0: 할렐루야, 할렐루야, 할렐루야. 만나라 주나비 마타라 히에 히에 조모이 마사바레바. 할렐루야, 할렐루야, 할렐루야, 할렐루야. Praise Him. Every ready to where you come. Above from pim pim.
1: Above from pim pim.
0: May you ready to hear.
1: What's your
0: Amala Maria.